0: 아버지의 벌어진 뒤집어 쓰려고 자, 가라지에도 아야 배사 세다가, 회제 바람이 너무 많이 쏘고, 그 대신에 아버지의 벌어진 뒤집어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줄 만든 사람도, 그래서 받으신 분은 이제 봐야 미안해, 이제 보겠지, 이제 보겠지, 이제 보겠지, 이제 보겠지, 이제 보겠지, 那就是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帮人都把他们这
1: Thank you.

난 됐어. 니 먼저 좀 말해야 되는데, 너 말만 봤으니 이제 말만 봤으면 니 먼저 말해. 맞아, 니 말이야. 나 그냥 이제 내가 말해서 뭐 저거 뭐 저거 다 지나게 되는 거 같아. 맞아. 야를 지어놔. 니 손님 이제 좀 말해. 니 말만 봤으니 야를 니 먼저 말해. 지어놔. 이제 해봐. 저래. 나 봐. 집에서 내는 게 좋다. 나 봐. 보다 좀 말해. 나 봐. 집에서 이제 너무 이제 동해지 내자. 보다 좀 내가 지금 하는 일 뭐. 누나 다들 뭐 저거 뭐 저거 저거 다 지나게 되야. 나 봐. 맞아. 내 이제 왜 이렇게 되지? 잡아야지. 근데 손님 나 손님 손님 뭐 받으면 받아. 뭐 주고 손님 뭐 손님 이제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손님 받아. 세제 나라 좀 말아 먹어 너무 시원한데 그냥 바람에 있는 데 가서 또 만나 먹지 많이 숨겨 또 만나지 많이 가서 만나지 많이 이제 가서 또 만나 먹지 이제 만나 와도 좋아 나 와도 좋아 제일 이제 근데 뭐지 야로 좀 시간 좀 이제 좀 가서 와서 제가 다음에 다음에 이제 집에 이제 이제 좋아 좋아 보지 와서 좋아 제 자서 먹어 좋아 좋아 보지 와서 좋아 제 이제 나 와서 주로 아 사람의 매물이 왜 이렇게 좋아 좋아 가서 좀 받아 좀 이제 상해 이제 상주가 장 도와주라 그러는 거 봤을 때 대변 주 잡아서 매매한테 사람들이 잡아서 만도 가지고 산지 마음에 드는 거로 해야 생각을 하다 생각해 봐라지 만나게 다시 다 주는 게 무슨 많이 봐야 맞잖아 투야 좋아라 맞지 아까 상에서 말해 다 눈에 봐라 제네 투 좋아라 맞지 많이 봐라 팀이 좋아 이제 많이 봐라 어제 내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한인 이제 아주 좋은 만지 풍부하게 되네 나이 풍부함에 자기 자녀 와면서 동네에서 다 눈이 있어 그래서 제가 나와다 배당 다야 다 주려면서 아주 가다 되게 지금 말이지 뭐 나서는 좀 맞지 내가 좀 맞지 말이지 뭐 말이지 뭐 어디 나서는 좀 보여줘 내가 나선 전에 너만 좀 여보 주신 좀 좀 말아 주려고 하고 지금 어디 선생님이 좀 이제 근데 이런 바람에 봐야 선생님이 좀 많이 들어보자 보니까 근데 알아서는 말아줘 이제 서로 근데 좀 이제 알아서는 말아줘 이제 이제 서로 좀 이제 좀 봐야 더 말하는 거 무슨 말이지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좀 말아줘 좀 이제 좀 근데 이제 이제 말아줘 나 이제 좀 말아줘 아주 좀 이제 좀 말아줘 무슨 말이지 이제 뭐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말아만 그냥 그래서 서 용서는 연락을 다 와서 제가 숨겨서 내가 그냥 어제 제가 숨겨가지고 숨겨 가는 거 내가 잡아 주고 매도님도 숨겨가지고 저한테 찢는 건 어떻게 하나 주선 봐 숨겨 주실 수 있나 대주 선봐 시민들 저거 이제 봐서 봐 주지 주나야 대주 선봐 시민들 대신 아 주주 선배 가만 안 돼 오시고 제가 저 대가 이거 저 대주 선배 대신 대신 잡아야 되니 잡아 아마 매제나 가만 안 돼 주 좋은 거 더 사는 거 저 가야 이냐 막 대주 가도 봐 안 되는 거라 저 봐라 저 이제 좀 숨겨 이제 대신 잡아 대신 잡아 아마 매제나 가만 안 돼 주 좋은 거 더 사는 집에 주가면서 대주 선봐 주는 데 이어서 아라바좀 제응나다 이미지로 양으로 한가시키기도 이제 바라지마도 보지도 산지 이제는 명도로 주고 뭐라 도보라 산지 이제는 제생나다 보면 되지잖아 아주 대중 자비 강은 명도로 주고 뭐도 산지 이외 주제 아니 뭐죠 아주 대중 자비 조강 뭐도 산지 밤 담아 담아 담아 야매 좀 야매도 되는 이제 잡아 주 잡아 주 산지 주시 그러고 주 그러면 주 대중 좀 나도 잡아 주 제가 있는데 되는 어제 잡아 주 산지 주시 아 잡아라 주 이제는 변화 주시 매일 대신 루 좀 보지 마지마 나도 말아 주 도와주는 이제 대중 자비 주 미루다 대신 루 좀 보지 가서 뭐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내가도 아 저대 대신에 대신에 쓰지 마 그럼 뒤에 가도 나게 쓴 데가 너무 좋은 거라 저 쟤는 이제 좀 잡아 쟤는 이제 나로 좀 잡아 쟤 잡아 저대 간 녀말을 저거 근데 내 말도 내가 말해 줄게 지금 왜 이렇게 잡아 저도 마 집에 쓴 데는 소문 가다 내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막아서 뒤에도 나게 쟤 이거 봐 너무 두고 싶은 데야 되지 저거 저거 되지 아 저거 너무 지금 너무 싶은데 너도 아까 봐 봐서 이제 무슨 데아 지대 나 지금 너무 너무 제가 잡아 여러 가지 좀 막아서 뒤에도 저거 맞는 다음에 봐 저놈 다음에 뭐 제일 먹거든 이제 잡아라도 봐도 봐도 산지 이제 말아 좀 봐도 봐도 산지 이제 그래서 마서 마서 뭐 싶어 나 저기 지금도 좀 같이 잡아라 제가 예정 아니야 말아 줘좀 데도 됐다는데 이제 잡아는 사실 예정 나와 줬는데 내가 잡아라 저 이제 좀 도와서 이제 잡아라 할 예정 아니야 말아 제가 잡았는데 또 나한테 이제 잡아라 할 예정 나와 줬는데 내가 잡아라 저 뒤에 좀 같이 잡아 하셨는데 저 예정 아니야 뭐 아주께서 왔던 데 됐다라데 진짜 발라시라게 제가 왔던 데 제가 다 말아줘 이제 이만 도와줘 이제 이만 하지 제가 이제 말아줘 봐 저에 됐다라데 이제 말아줘 제가 왔던 데 제가 다 말아줘 이제 또 이제 말아서 이제 제가 이제 말아줘 달라데 이제 말아서 이제 제가 왔던 데 제가 다 말아줘 이제 좀더 그런 것만 이해 막 그런 거야 되냐 하나 주는 거다게 정말 되냐 이제 감독이 이제 감독이 다 마와 이냐 막 저에 왔던 데 됐다라데 지금 이제 감독이 말아줘 이제 제가 다 말아줘 이제 감독이 다 신제 신경 받아 삼바하게 됐으니 이제 내라도 저도 이제 아저스네 이제 저한테 이제 매바도 진짜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자고 이제 아주 예배 성제 대배 저 대배 성제 매션에 마음 배 성제 매션 아따라 저 무슨 점이 좀 보죠. 아주 이제 가서 좀 이제 가면 돼요. 뭐 자기가 가서 가면 되지 뭐 이제 바로 입맛이 들어서 너무 안 되지 말아 주고 가서 내가 바로 맞아. 내가 바로 와서 말아도 좀 내가 또 아주 이제 좀 되지 내리지 말아 좀 뭐지. 내가 손에 공만 와도 제가 바로 저 내가 아주 가서 손에 공만 손에 공만 주나 손에 만 제 공만 손에 공만 제 뒤에 잡아야면서 어제 이제 들어가서 저기 와서 내가 이제 잡아다 왔잖아요. 아시다 보니까 이제 말아도 지금도 저번에 다시 잡았다 와미지라도 이제 듣는데 이제 수직으로도 좋아 제주마대 그런 방법 집에 이제 잡아 그런데 내가 수직으로도 좋아 제주인데 이제 안 가다 말아 이제 이제 너무 재밌어 너무 아주 이제 잡았다 와서 말아도 이거 봐 이제 말아도 재밌어 너무 이제 잡았다 와미지라도 되게 이제 저는 이제 뭐 재밌어 너무 나도 재밌어 너무 나 마치 예쁘다 대체 잡을 수 없는데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어 이제 뭐 내가 말아도 어디 지금 어디 잡아 뒤 있는 것도 외주는 제 고등 있는 바로 그때다 안 믿다데 해진의 자비 가도 저 해는 저라 저 소식이 되기도 아니 저 저는 제 나라 저 내마 바로 바로 세면 알아 그 와주를 지 나라 저 저도 마치 저만이 가서 저도 마치 저도 마치 했다와 안 믿어 주 저도 가면 저 되나 좀 되게 내가 저도 바로 저 되게 좀 좀 이제 마음에 저 나섬 제 간다 내가 저 집에 저 전에 뭐라 이 제 바로 주와 주다 지야라 좀 좀 내가 저 대단에 순자야 마야 순자 매마야 마야 너 되지 나라 저 순자 너무 싶어 제 자비 되는 순자 매마 좀 이제 내가 좀 말하는 저기 말아 좀 말아 가지고 어느 날 저기 내가 가만히 있는 나 리에 잡으러 지니 와 됐음 이제 그냥 좀 그만 말아 두지 좀 봐봐 내가 저기 봐 뭐든 아주 이제 분봉 말아 두대 좀 봐봐 그냥 저기 봐라 좀 되래 하나 쓰리 쓰리 좀 봐서 무슨 오늘 저달에 와서 봐도 하나 말아 봐도 저는 이제 뭐다 무슨 말이 분봉 아마 대자에 살아니 와 내가 봐도 이제 그다음에 저도 알아줘 어디 지금 저도 아제 사비야 되니 뭐도 없으면 응애 숨대야 너무 좋아 이거 어디 님만 말아줘 담배 담배 대지다 아주 이 잡에 감고 왔으면 아니야 안 믿어 주라 저거 되지 잡에 왔으면 안 믿어 주라 와라 주다 이 잡에 어디 담배 왔으면 좀 받아서 도 담배 가서 좀 주라 주라 담배 주자 아도 어디 이제 잡았네 좀 마음에 알아 되지 저거 공나 대야 집에 그 집만 해야 소 어디 뭐 집에 그 집만 하면 세다 와 아주 집 와서 가니 도 되지 저거 공대 맨날 집에 그 집만 하면 세다 와 어디 어디 지금 해 보자 이 잡아 담아 전에 말아 주라 그거 되네 말아도 되지 저거 이제 담아 미라도 근데 이제 가서 말을 드리는데 되네 템포도 가봐야 돼 이제 봐도 안면 자대 가르쳐 가서 템포도 가봐야 돼 이제 봐도 와주냐 그러지 보자 봐야 돼 이제 주대 대가나 템포도 가봐야 돼 이제 봐도 와라면 자고 내 중대 이제 말을 드리는 거 좀 이제 나이 어쩌다 좀 어쩌는데 이제 그게 더 더구나 템포도 가봐야 돼 이제 봐 내가 너무 좋아 돼 이제 내가 돼 이제 봐도 이제 가다 또 가다 가라 수도 가다 가라 이제 봐도 가다 이제 봐도 이제 대다 이제 봐도 대다 하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야마음내 주제고 천이 제발 참 믿는 바라 세미는 바라 주고 지금 너 내버려 놔봐 이제 바라 세버려 놔봐 이제 바라 좀 하도 보자 산지 안주도 바라 놔봐 산지 예성님도 보자 바라 주지 이제 놔봐 매지 안 되는 거지 세버려 놔봐 하지 말아 좀 하도 보자 놔봐 산지 밤에도 아주 어쩌지님도 지금 내가 다 바라 놔봐 주고 아놈아 이거 제가 말하지 마세요 아 먼저 봐 놔봐 원님도 보자 아주 대단 놔봐 매지 지금 내가 다 바라 놔봐 주고 놈아 이거 제가 아니야 놈아 지금 아무 제가 놔봐 매도 아 어찌 말이지 뭐 말이지 뭐 이제 내가 만나면 좀 많이 다른 분이랑 또 이제 누가 말하지 마지 마봐 진짜 막 그냥 지금

제세 난제 타다냐베 심제 탐제 미네베 냥엘레 데베 살라 마샤제 자와 나냥엘레 미다와 덴보 주소소 제다도야 구수도지 텐테나 사다 추다 메달룬제 네바 마시제 바도 테제도 덴보 주소 덴보 주네 자다다 심제 탐제라 쳐다 투모지 무조 말레바드

0: than second path or second door other than the wisdom of no self, wisdom of selflessness. And here, the wisdom of selflessness or no self is understood in terms of what is called the three doors to liberation or three doors to total liberation, where the insight into the emptiness of things and events is cultivated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its nat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its causes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its effects as well.
1: 아침내내기 댄시 청고 청고 숨배 그들이야 아니 담바실이야 체주 미자서 주주 숨어 이거래 다 지난게 아다 미다가 때 동해 대비 체주리야 미다 동해 동담이 시스 제네다 제단이 상제배 제다 담배 진주 비다 상제배 삼월로기 담이 있어야지 손대 이거래 와 태양 아니 말하자다 디두기다 가서 디두 녀보 아니 디두기 아니 그게다 죽지래 소보보 그다 디두 녀보 진짜 진짜들 아니 다 롱저보다 지 제보보 마세야지 도와 단디 문제 자가 개발자 친한기 자가 개발자 당시 심체에 그래 제니다 겨우는 능행기 아니 가서 우리 거기 무디 뭐야 몽구지 아니 륜디 겨워지려고 사바둘 때 그래 다디 나만 들어 니네 치면 좋은 거지 뭐 이랬잖아 풍불러 풍불 때문에 다시 하나 대한민국스 근데 이번 인도 산에 근데 풍불이 된 셈에 다 시행이 가요. 자 다른 게 아니라 아주 서울 시대 폐지를 딱히 다 되게 떡지를 하다 그리고 시라도 치는 땅과도 지구도 끊을 채웠으니 또 타녀로 자네 맞았네 가다 어디 지금 죽어봐 봐 땡도와 그러지 마 또 스내댕을지 폐지로 시작되게 하래 자 근데 이제 뒤 체주로 봐서 한다는 연도 그 죽어봐 봐 그다음에 가서 우리 직부 따지 얘기 해주듯이 전입에게 상대해지. 자, 니네들보다 다 직시 얘기하래. 다 상제배 시에 나눠. 니네들보다 풍부를 전신다 다 위험하래 이제 그래. 나. 다 니네 니버디 다 풍부 쓰네. 아니 다지 다 여과지. 다 풍부 쓰네. 아니 다 사람들이야. 야, 남의는 뭐 굳이 무리하래. 지 풍부 가져서야 서로. 야나다지 소셜 일이다 남시기 부분하네 다셔야 생시기 남시셔야지 다 다하기 가수로 다 써야지 누구도서 뭐뭐디 아니 이기 남시기 때문에 생시기 남시기 때문에 시작해야지 양 거리지 끝이 아니 가서 생시기 시작하는 것들 이제 다 연구해야지 다다 로빈루루 개인이 투모임에다 시가 제외이나 아니 다 써야지 풍부 쓰네 샤바이나 아니 걔들 풍부 다 있는 걔들 집어 쓰는 요소 없는 시체니 풍부 쓰는 다 아주 샤베이나 했는데 말해야 차이인 거야 그냥 풍부를 대신 샤베 다 하시네 미래가 차이인 거야 그래서 풍부 치르네 다 뭐 대신 샹게 다 샤나 걔들 풍부 나는 시체 풍부 쓰는 거 요소 없는 시체니 대우천에 한 말이 풍부 쓰는 다 하시네 대우천에 한 말이 근데 이래서는 편의 시체 가다시 뒤로 영업을 다하디 풍부를 떼네 딱 쓰는 시체 근데 인도 다가 뭐지 풍부 때문에 다가 정신 때문에 다가 뭐지 싸우는 샤프한도 와. 자 다른 심을 봤어야 하고 코가 찌신 버리지. 아까 그 풍부를 떼는 딱 정신 말도. 아니 신 풍부 치더나 간에 그게 다가 뭐 디스신 샤메 될지. 다 민자 다유성 다사지 신이야. 자 근데 이때는. 다가다 라운에 담에 와서 다 다고 코알랜다 담이고 코알랜다 차라 무슨 때문에
0: So when speaking about this teaching on the no self and understanding of the selflessness here we need to relate back to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in the first public sermon that the Buddha gave when the Buddha taught the four noble truths he taught them

പക്ഷേ다 오늘 그게 지금 누구들 먹었어요? 관계에 대한 제안 배워가지고 각부하며 봐 안다 양다 댐벼 토너 남버 근데 나서 연대 장주 선배 소재 상제

0: 인사를 세제 에디 룸네 이사이도다 이니스 야 룸지가 맨스도 어 맨맨맨스도 무슨 에디 베드 게드 부부차이고
1: so there are so many different scriptures and many of them in fact making competing conflicting statements so if we were to rely entirely on the authority of the scriptures and the literal statements of these scriptures then simply there will be no way one can arrive at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Buddha's teaching on emptiness in fact there is a story that there was a student who was studying the Geshe course and at the debate session and apparently the student wasn't very bright so at the debate session whenever the person who was asking the question says this is the case because that's the so then he would immediately say yes yes I agree and then when he comes with a counter argument this can't be the case because this is how it is so he would say oh okay I will agree with you so this would be this would be the similar situation if we have only scriptures at our disposal as an authority so what we do in the Buddhist tradition is to look at all these different diversity of scriptures they're all of them teaching emptiness and then use our own understanding and reason to arrive at a much more deeper sort of convergent standpoint by using reasoning critical reasoning we distinguish between different levels of subtlety in one's understanding of emptiness and by using critical reasoning then we make this differentiations between the scriptures some that can be taken literally at face value some that requires further interpretation and cannot be taken as definitive and literal and so on so if that is so then of course when dealing with the world of conventional reality the world of everyday diversity of conventional world then we must accept that there is an area of commonality between Buddhist explanations of the nature of the conventional world and the scientific explanation of the nature of the conventional world and where we find instances where there is an empirical evidence suggesting something to be the case then since we are engaging in the common area of a common area of discourse and analysis we must accept the validity of that empirical evidence
0: oh dan ya sanje be shun na lo ya ngaran zu ta de da chi yu jin lo ta da ngaran zu da jin bo lo chi din di ji ge ta ne ya be ji ga so le ge yu ge ne zu be chi de da chi chi chi ni so da da chi de chi ni so le da ga da ji ge 그게 더블 쳐야겠다. 내 집에 상물로 지리배 내퇴하다. 지금 뒤에 배지 그냥 가버리셔. 자, 니네 인도산에, 우리 흉내니, 통민주로 써야지. 중세고주 써야지. 신도고주 써야지. 신도와. 자, 자가다, 리치디, 나라도 리배다, 쟤니, 쟤피아 맹해시니고. 자, 니네 인도산에, 그런 냥수 용어는 마도, 리배 쟤피아 맹해시기, 대세식이 해버려. 자, 나 대세식이 우리, 제 냥수 냥댕이지 아니 그게 직선 미션에 세도 창고시행에 아니 진리기다 가서 그 신도 꼬도 집에 된디 땜배 흉래에 무시 무슈 겨여미 다 진리 봐 쟤니 아니 진리가 타네 아니 아 캐나 거야 리지 용구야래 자 다들 감사 수버시리야 땡고야 그런 게 남중에 이제 시셔야 되게 따로 사셨나? 그러나 소소 제외 제시디 소소 내태야 요마로다 단디 지기 파맹 나리야 다 뛴체 다 내제베리 쓰다 러시아바 대 가서 숨버지 다 나리야 이시셰셰 도디가 다디 제지셰바 요마리 미트바이 민도 드레이베 인도스네 다 들께서야 나도 자아도 빠스스로 그도 떠도 저 미트부 책부터 섬기 그거를 러시아로 다 그거를 러시아로 다 이제 겐유 톱거나 로도스네 토르다 야 내가 톱거나 야 로도스 러시아로 다 이제 제세 받으시 간단지 간단지 가서 숨으시기 나아야 다 떼네 로고야지 다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서